0: dengerin lagu Jepang Korea favoritmu.
1: Kami 2009년생.
0: 맞아요. 아따우 모토 인포 터키니 디 Jepang Korea. 디게르 제게 포 아재.